네, 저희 방 부국장님이십니다. 흑장미님의 신청곡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수님. 어제는 우발 보느라 늦게 자서 늦잠을 자고 말았네요. 그도 그런 것이 어제 새벽까지 깨서 더 피곤했나 봅니다.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네요. 비가 오니 우수님 목소리가 더 멋지게 들리는 건 나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도 멋진 목소리 잘 듣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제가 제 칭찬에 약해서 계속 더듬고 있습니다. 아무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 방송하는데 힘을 주시려고 오셨네요. 제 목소리가 아주 중저음이라 저기압에 어울리나 봅니다. 비 오는 날 자주 방송을 해야 하는데 일주일 전엔 알 수가 없으니 아무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 노래 세 곡 주셨네요. 함께 들어봅니다.

네, 지금 시간이 7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죠. 9시 30분이죠. 9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하는 방송은요, 인라이브 최고의 방송국입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저 자키우스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 시간 신청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스타비니님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남은 시간 제 선곡을 함께 할 건데요. 비도 온다고 하니까 잔잔한 발라드로 몇 곡 듣고 옵니다.

밤새 비가 참 요란하게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을 설친 분들도 계시겠죠.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날씨가 한층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가을이 또 한 걸음 깊어지려나 봅니다. 가을비는 유난히 마음까지 적시는 것 같아요. 흐린 하늘 때문인지 젖은 낙엽 때문인지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풍경도 오늘은 조금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날 누가 생각나시나요? 따뜻한 차 한잔 앞에 두고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 함께 빗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 마음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 신청해 주세요. 반가운 이름과 익숙한 멜로디로 이 쓸쓸함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가을날 여러분 곁에 음악으로 머물겠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수다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 방송하신 우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최유리 생각을 멈추다 보면 김나영 솔직하게 말해서나 한경일 한 사람을 사랑했네 함께했습니다.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방송 시작했어요.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지금 비가 안 오는데요. 오후에는 중간중간 온다고 해요. 그냥 시원하게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덥습니다. 어제 급하게 응급실 가서 좀 놀랐는데요. 아들이 화장실 변기 옆에 쓰레기통을 건들다가 변기 세정제 통으로 된 거를 만지다가 손에 막 묻고 입에도 넣고 그랬나 봐요. 제가 놀라니까요. 아들도 놀라더라고요. 아, 삼킨 게 아닌가 너무 걱정이 돼서 119를 불렀습니다. 호흡도 좋고 울지도 않고 토하지도 않고 하면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불안한 거 있죠. 혹시나 싶어서 칠곡 경대병원까지 구급대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 응급실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따로 있어서 다행히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선생님 이야기 들으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다음부터 진짜 아들 잘 봐야겠어요. 한순간에 사고가 일어나네요. 오늘은 흐린 날씨, 우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늘호수가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하셨어요. 정인이 엄마님, 저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물론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직접 내가 의사선생님 말씀으로 확인을 받지 않으면 엄청 불안했을 거예요. 잘 다녀오셨습니다. 네,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네,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게 필요하거든요. 많이 놀라셨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마의 잘못은 아닙니다. 네. 그냥 우연찮게 있었던 그런 해프닝이고요. 네, 절대 엄마 잘못 아니에요. 혹시 혹여나 나 때문에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의 응급실, 럼블피쉬 아이고, 현서 박다혜 미안해서 미안해 함께 했어요.

오전 내내 비가 오네요. 문을 살짝 열고 대청소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더웠는데 시원해서 청소하긴 좋네요. 방송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해요 하셨어요. 어쿠스틱 콜라보 너무 보고 싶어. 벤의 오늘은 가지마. 스탠딩 에그 오래된 노래 와우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문을 열어놓고 잤거든요. 비가 안에까지 다 들어와서 베개랑 좀, 네, 이불이랑 살짝 젖었더라고요. 아, 중간에 비가 많이 올 때 문을 닫을 걸,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네, 빨리 햇볕이 나서 좀 쨍쨍하게, 네, 바싹 말랐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유난히 몸이 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챙겨 드셔야 되고요. 좀 더 활기차게 네 보내실 수 있도록 기분 전환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아 함께 했고요. 서클의 스위티스트 러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MP3가 나오기 전 테이프를 통해서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또 내가 원하는 음악이 나올 때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들었던 학창시절이 기억나네요.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UN의 미라클 에이트의 사랑을 잃고 난 노래하네 함께 해봤습니다. 글루미 선데이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11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좀 여유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 청소도 하고 또 아기자기하게 좀 꾸며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고요하게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전히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도 계획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을 또 더 신경 써줄 수도 있고 그런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의도한 그런 시간은 아님이 틀림이 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쉬어가야만 또다시 도약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달빛사랑님 앞으로, 다음 방송 달빛사랑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방송을 하다 보면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곡은 나만 좋아하는 곡이 아닐까? 이 곡을 너무 자주 들려드리는 건 아닐까? 하고요. 아, 좀 더 숨겨진 음악들을 알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예전에 그 추억의 곡들을 꺼내어 놓고 싶기도 한데요. 때로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함께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선한 날, 따뜻한 음악이 생각날 때는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내가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면서 나도 더 좋은 시간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과 저의 음악 코드가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은 방송을 좀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따가 또 저녁에도 여러분과의 만남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 1부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달빛 사랑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한으로사 안에서 가요올릭

네, 밥시연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꾹뻑. 점심시간입니다. 식사 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윽한 삶의 향기, 소중한 인연은 언제나 흐르는 강물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맑고 순수한 인연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며, 찌든 삶의 여정에 지치고 힘들 때 배려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이 넘치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로 우리의 마음에 남겨지길라는 소망합니다. 언제나 좋은 생각, 푸른 생각, 아픈 삶을 함께하고 글이나 거리로 배려하고 위로하면서 맑고 향기로운 삶의 향내음 가득 내 마음 깊이 남겨지길 소망합니다.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가꾸면서 변치 않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면서 그윽한 향기 우리의 삶의 휴지처에서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인연으로 영원히 남겨지길 소망합니다. 네, 이 글은 좋은 글 중에 나오는 글이에요. 삶의 향기 가득한 곳에서라는 좋은 글인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삶이 가득한 향기 속으로 오늘 하루 푹 빠져보시길 바라면서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과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가는 마음으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밥시아인 점심시간을 알립니다. 점심 맛나게 드시고요. 배볼록하게 드시고요. 반찬은 무슨 반찬 드실까요? 요즘에는 반찬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날씨 선선해지고 하니까 동태탕?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뜨끈한 해장국도 좋고 순댓국도 좋고 그 뭐죠? 또 뭐 어떤 콩나물국? 콩나물 해장국?

이런 거 맛있겠죠?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고 점심은 따뜻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후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스타비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신 스타비님께 박수 보내드립니다. 점심 만나게 드시고요. 오시가는 편안한 시간, 즐거움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쇼네의 웨이크백홈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풀클러브, 이렇게 풀클러브까지 두 곡 전해드리면서 신청년 다녀오겠습니다.

네, 나르란 오후인 것 같아요. 비가 와서 그런가요? 꾸리꾸리한 날씨 때문에 그런가요? 오늘 같은 날엔 잠자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쩡하게 있다가 왜 방송 시간만 되면 졸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요즘에 불면증이 있는 것 같아요. 밤에 3시, 4시가 돼도 잠을 잘 못 자고 있다가 일어날 때쯤 되면 졸리워요. 그래서 신랑 출근을 시키고 자려고 또 누우면 잠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요즘엔 가끔가다 이렇게 그러는데 잠을 자고 싶은데도 잠이 안 오다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면 약간 졸리워지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청란 올라왔어요.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은 안 그런가요? 신청란 왔더니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잭스키스의 무모한사랑, 핑클의 자존심, 쿨의 미저얼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야경증이 생겼다고. 몸을 혹사시켜야 돼요. 네, 제가 요즘에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달빛 언니 안녕하세요.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못 보냈네요. 늘 같은 일상이니까요. 웃다 울다 화내다 짜증내다 반복했습니다. 역시 아들이 문제죠. 오늘은 날씨가 흐린데 왜 이리 더운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이상한 건지 내가 이상한 건지. 곧 있으면 토요일에 사촌 남동생 결혼식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 입을 아들 옷 샀어요. 토끼 모자랑 티랑 세트 주복인데 어찌나 귀여운지 보자마자 사고 배송와서 사이즈 맞는가 입혀봤는데 어머나 귀여운 토끼 한 마리가 우리 집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찌나 귀엽던지. 그때는 날씨가 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비가 오는 곳 있고 아닌 곳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는 활기차게 하루 보내자고요.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토끼 한 마리 아우 너무 귀엽겠다. 토끼 옷. 요즘에 아이들 옷이 정말 정말 이쁜 것 같아요. 물론 저 키울 때도 이쁜 게 있었지만 요즘 아이들은 정말로 각양각색으로 예쁘게 나오죠. 제가 또 눈여겨보진 않았지만 지나다가 아이들 옷 있으면 이건 정말 이쁘다. 이거 정말 이쁘다 이러면서 지나가긴 하는데 우리 정인이 엄마님 아이 키우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엄마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른이 된다는 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만큼. 그리고 연휴 연휴 보내면서 아이와 싸우면서 보냈나 봅니다. 저는 연휴 잘 보냈어요. 놀러 가기도 했고요. 꽃 구경도 갔다 왔어요. 예쁜 꽃 구경. 근데 그 고석정이라는 데는 맨드라미 그 각양각색의 맨드라미가 쭉 심어져 있고요. 한쪽에는 또 이런저런 꽃, 뭐 뎁사리 꽃 해서 뭐 핑크뮬리라 뭐 이런 거 잔뜩 있고요. 그리고 또 나리공원 갔었는데 나리공원에 코스모스도 잔뜩 피어 있고 거기는 노을질 시간에 가면 정말 이쁩니다. 노을질 시간이 진짜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코스모스도 많이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꽃구경 하니까 힐링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쵸?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연휴 잘 보내셨죠? 우리 정인이 엄마님은 아이와 함께 싸움하면서 보냈으니 토닥토닥 박수 보내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 언제나 행복하길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청해주신 새 곡입니다. 아직 아기가 어려가지고 많이 많이 고생스러울 텐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엄마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된 지금 이 나이가 돼도 부모가 된다는 건 진짜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청란 올라왔습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윤미래의 시간이 흐른 뒤 BNK의 꽃이 피는 봄이 오면 거미의 You are my everything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녀가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점심 만나게 되시고요. 오후 시간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항상 식사는 거르지 말고 잘 챙겨서 드십시오. 감기 조심하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함께합니다.

술을 끊어야 합니다. 커피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를 먼저

네, 포지션의 데스페라도라는 노래는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인데요. 안 들은 지 한참 됐던 것 같아요.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햄바오님 덕분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참 좋네요. 이러면서. 신창래는 우리 유리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걸스데이의 여자 대통령, 그리고 김정국의 사랑스러워, 브레이브 걸스의 치맛바람, 이렇게 세 곡 주셨는데 세 곡 다 준비합니다. 먼저 김정국의 노래부터 준비했습니다. 유리님, 점심 만나게 드시고 오후 시간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와우님께서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장애진 젖째 주가 부르는 신의 한수 다비치의 거북이 세 곡 신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르님, 밥씨의 여인 사랑님 오셨나요? 네 왔습니다. 비빔면 물 올려놓고 저도 왔어요. 오늘의 메뉴는 비빔면에 우유 하나 썰어 넣고 먹으려고요. 사랑님도 맞점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님 하셨는데 비빔면에 우유 하나 썰어 넣고 참기름 하나 톡 떨이고 그리고 김가루 살살 뿌려서 먹으면 최고의 맛이죠. 갑자기 침 넘어가는데요. 저는 점심에 동태탕이랑 해가지고 대충 먹고 왔는데 제대로 해서 드시네요. 내일은 비빔면 가겠습니다. 비빔면은 없어도 라면에다가 비빔면 소스 넣고 비벼도 비빔면 아닐까요? 그렇게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와우님 덕분에 메뉴 하나 추가 이러면서 만나게 지금쯤이면 만나게 드셨겠죠? 오후 시간은 편안하고 즐겁고 소소한 일상 속에 행복을 느끼는 날 드시길 바라면서 함께 합니다.

저 달빛사랑의 신청곡 마감했어요.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흑정민님 앞으로 노래 두 서너 곡 해서 예쁜 사연과 함께 적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요, 비가 오다가 이제 멈췄어요. 이제 다시 더워지는 것 같은 느낌? 좀 더운 것 같아요. 요즘에 어제 날씨가 굉장히 더웠죠. 29도까지 올라가는 여름 날씨 같았었는데 지금은 비가 오고 뒤로는 조금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니, 많이 추워진대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추워지면 큰일 나잖아요, 이러면서.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은 언제나 건강하셔야 돼요.

됩니다.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포커즈의 봄이야, 10cm의 너에게 닿기를 김재한의 데리러 갈게, 이렇게 세 곡 전해드립니다.

봄이 날 시련이 봄 내 의미 반가워 두 눈을 포개고 또 그 날의 의미 아무 의미 없어진 내로 넌 종일 네 자리 그대로 비워놓고 널 맞이할 준비 현실의 내 모습에서 부정해도 다를 것 없는 오늘의 너자와 늘 똑같아 Like that day still like that day cause you're my everything 내 사계절은 평생 너일 것 같아

네, 달빛사랑이 이제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시작할 때는 아우 두 시간 언제 하지 했는데 벌써 후다닥 지나가 버렸어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두 시간 동안 저는 즐거웠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요. 기온차가 많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 시간에 신청란 다녀가 주시고 선물 주시고 그리고 또 추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꾹꾹 전해드립니다. 마음이 다정한 사람의 손길을 잡으면 거친 발길도 여행이 되고 마음이 냉정한 사람의 손을 잡으면 꽃길조차 가시밭이 되고 마음이 이기적인 사람의 손을 잡으면 걷는 모든 길이 고된 여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다정한 사람, 따뜻한 사람의 손을 잡고 오늘이라는 이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뜰하게 잘 사용하시고 내내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 멋진 하루를 응원하면서 물러갑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흑장민과 함께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이미 일어난 과거, 사회의 변화, 예상하지 못한 사건까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일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바꿀 수 없는 것에만 시선을 두면 우리는 쉽게 무력해집니다. 세네카의 철학은 그 시선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으로 돌리고 있어요. 상황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어도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토아 철학을 현대적으로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것. 세상을 모두 바꾸려고 하면 무력해질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으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때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보다 나의 다음 선택 하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바꿀 필요도 없고, 네, 무력해질 필요도 없는 거죠. 단 하나, 딱 하나, 나의 선택을 바꿀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장미입니다. 여러분들과 2시를 출발해서 오늘은 6시까지 함께합니다. 오늘 점심시간 우리 달빛사랑언니께서 여러분들과 맛있는 시간 함께 하셨고요. 자, 저는 노래 두 곡 더 준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음악 이어갑니다.

상상 거울의 10월의 오, 스윗데이의 다시 오는 가을에 까지 두 곡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오프닝 곡은 밤하늘 극장의 오리들의 푸른빛, 그리고 JWT 뮤직의 내 속도는 안 팔아, 그리고 탈의 나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오. 가사가 너무 너무 황당 재밌는 그런 곡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다섯 곡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제가 요새 방송할 때 이 좋은 글을 하나씩 전해드리잖아요. 제가 요새 발음이 자꾸 꼬이는 것 같아서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려고 굳이 애를 쓰고 있는데 제대로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하는 가수도 딕션이 좋아야 듣기가 좋잖아요. 가사 전달력이라든지 딕션이라든지 방송하는 자키도 네, 그런 게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한데 우리들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발음이 잘 안 되고 혀가 자꾸 꼬이고 사실 그래요. 또 어떤 날은 너무 안 되고 어떤 날은 또 술술 잘 되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합니다. 자, 하늘호수 방송국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이루어져서 뭐라는 거야 또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곡만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사연이 없으신 분들은 청곡만 올려주셔도 되고요. 오늘은 4시간 방송이라 네, 올린 지 1시간 반이 지나신 분들은 네, 한 번, 두 번 정도 더 다녀가 주셔도 괜찮고요. 신청곡이 또 애매하신 분들은 저는 90년대 댄스곡이 듣고 싶어요. 저는 80년대 발라드가 듣고 싶어요. 뭐 이렇게 적어주셔도 제가 한 3곡 정도 선곡해서 전해드릴 수 있고요. 사연을 쓰고 싶은데 잘 못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좋은 글을 퍼다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다녀가 주시고요. 자, 오늘은 좀 길게 방송을 할 거기 때문에 저도 편안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곡 전달하기 전에요. 저는 노래 세 곡을 먼저 또 전달을 해서 네, 신청곡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 곡을 전해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네, 우리 인연이 두 번째 앨범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타이틀곡 다 지은 줄 알았는데 요거까지 전해드렸어요. 와, 노래 너무 좋죠. 미련이든 추억이든 딱 한 방울 남은 느낌. 네, 다 지우면 안 돼요. 뭔가가 남아있어야 우리가 또 추억을 상기하던 그리움을 그리워하던, 네, 그러면서 곱씹으면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죠? 네, 제가 빨리 타이틀곡을 올린 이유는 오늘 방송이 4시간이기 때문에 이따가 2시간 지나고 다른 곡을 한 곡 더 전해드리기 위해서라고 해두죠. 네, 이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막 발매된 따끈따끈한 곡 전해드렸고요. 이렇게 좋으니 큰일 났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우리 은지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면님. 오늘은 점심 때 쌀뜨물을 밑바탕으로 한 해물 된장찌개를 만들었어요. 점심 먹으면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해물 된장찌개에 해물 무엇이 들어갔을까요? 저는 오늘 그 김치를 볶아서 두부김치를 먹을 건데요. 점심에 뭘 하기가 너무 싫어서 모든 생선구이를 시켜서 먹었거든요. 반 넘게 남아갖고. 네, 계란. 그리고 된장국을 끓여볼까 사실 생각하고 있어서 뭘 넣고 끓일까 고민 중이에요. 장을 보러 살짝 집 앞에 마트에 나갔다 올까 고민도 하고 있고요. 은지님은 해물 된장찌개, 저는 그 해물 중에 미더덕을 참 좋아합니다. 팔았으면 좋겠다. 오만둥이 미더덕 이런 거 좋아해서 넣고 찜 같은 거 해먹으면 맛있는데 한번 해먹어야겠어요. 얘 시켜먹으면 너무 비싸. 전복국계 좋네요. 그래요. 신청하신 건 윤종신의 좋니, 이현우의 비가 와요, 여운의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은지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맛점 하신 것 같아요. 저녁에도 맛있는 거 해드세요.

다음 신청곡은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 시간이다. 오늘은 꼬리를 짧게 달고 오셨군요. 아이 좋아. 짧은 게 4시간인가요? 오늘 오후 할 일이 많네요. 아들 유아식 만들어야 되고 집 정리도 해야 되고 아 그리고 오늘 또 아들께서 사고를 쳤어요. 유리병이 책상 선반 위에 있었는데 쨍그랑하고 깨져버리지 뭐예요. 책상 위에 있었는데 아들이 책상 흔들다 떨어져서 그만. 제가 올 때는 정인은 거의 우리 막내 따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애가 커서 뭐가 될지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이 크면 자기 하고 싶은 게 주관이 뚜렷해지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잘 키워주세요. 안 다친 게 다행이에요. 사과뭉치 아들 어쩌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학교 이제 다니면서 특히 아들이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다 많이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치원을 좀 그래서 일찍 보내고 체력을 좀 소모해 줘야 돼서 태권도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이런 애들은 좀 일찍 보내야 돼요. 일찍 보내서 아이들과 많이 뛰어놀게 네,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오래 끼고 있지 마요. 서로에게 좋지 않아요. 어제 사고 쳤으면 됐지 노릇입니다. 이걸 남편한테 얘기했다간 또 저의 잘못이라고 할 게 뻔해서 안 하려고요. 남편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애만 쳐다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하루 종일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렇다고 묶어놓고 다닐 수도 없고 질질 끌고. 네. 여튼 오늘도 참 고생이 많은 우리 정인이 엄마님이십니다. 이건 자연님 버전인데. 오늘은 꼬리 짧은 이 즐겁게 고고싱 개정을 잘 들을게요. 다른 날은 2시간 방송하고 나머지 시간 러쉬했는데 오늘은 네, 4시간 멘트 다 합니다. 피처린의 정말 틴탑의 휙 보이프렌드의 아이야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어요. 짧은 만큼 짧지 않은 짧은 것 같은

네, 다음 신청곡은 우리 꽃민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지금 흐르는 거 아침에 제가 올스님한테도 신청했던 곡인데 노래 좋죠. 네가 좋은 이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데는 사실 큰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좋으니까 좋은 거지. 안녕하세요 정민 누나. 요즘 콩이가 산책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집에 안 가려고 해요. 집에 가면 때려요? 농담이고. 콩이도 가을이 좋은가 봐요. 가을에 살랑살랑 불어오는 이 바람이 너무 좋아서 집에 가면 또 답답하니까 이 가을에, 가을은 말도 살찌는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을에 환경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 강아지도 산책을 나가면 너무 좋으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지. 근데 콩이는 안 그래요. 아침보다 밤에 더 활기차지 않아요. 우리 수진 지금 낮 시간은 거의 자요. 밤만 되면 까불까불대고 난리. 밤낮이 바뀐 것처럼. 네. 그런 거 보면 강아지들은 밤에 데리고 나가야 되나 싶긴 합니다. 산책 힘들어요 하시면서 우리 꼬미남님도 조금 더 걸어요. 걷는 건 좋은 거니까 설마 뭐 겨울까지 그러겠어. 이러다 추워지면 빨리 들어가자고 할 수도 있어요. 신청하신 곡 박은빈, 권은비, 드림노트의 곡 모두 준비했고요. 소녀시대 효리수의 곡 신곡으로 나와 있어서 함께 준비해봅니다.

아프게 말해. 시간이 참 잘 가죠. 방송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1시간 22분. 그래도 2시간 또 38분이 남아있어요. 신청곡 올리신 지 1시간 반 지나신 분들은 한 번 더 다녀가 주셔도 됩니다. 다음 신청곡은요, 우리 글루미 썬데이님께서 박지훈의 가버려. 누구한테 가라는 거야? 나 가? 방송하다 말고 나 가? 그리고 박진영의 썸머 징글벨, 진우의 엉뚱한 상상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런 외계인 같은. 자, 지금 그래서 외계인이라는 곡을 멘트음으로 쓰고 있어요. 아직도 크리스마스 두 달도 넘게 남았는데 말이죠. 징글벨을 신청하고 어이가 없네요. 신청하신 거 모두 준비해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안전운전 하세요.

다음 신청곡입니다. 우리 와우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마트 댕겨왔어요. 우리 여가 구운 양파과자가 먹고 싶다고 해서 과자도 사고 포도도 사고 왔어요. 우리 집에선 절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강아지가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것 중에 두 개가 다 들어있네요. 양파와 포도. 네, 강아지가 식탐이 너무 많아갖고 저희 집은 금지예요. 금지. 이제 1시간 반 뒤에 우리 1호 학교에서 저녁 준비해야 해요. 저는 방송이 다 끝나야 장을 보러 나가겠죠. 집 앞에 마트에 간단하게 네. 이제 설거지도 하고 밥도 안 쳐야 되는데 노래가 좀 긴

일단 4시까지 방송하고 노래 한 5곡을 내놓고 설거지만 좀 하고 와야겠어요. 밥은 뭐 국 끓이면서 해도 되니까 설거지는 좀 해놔야 밥을 하겠죠. 장미님 방송 쭉 들으면서 준비할게요. 방송 쭉 해주셔서 쭉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면 맛저녁 하세요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5시 좀 넘으면 막내가 와요. 그래서 6시에 마치고 저녁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아껴 쓰기 위해서 4시에 CM 틀고 노래 한 4, 5곡 걸고 설거지만 하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하신 곡 이승철의 소리쳐, 이승기의 되돌리다. 한영, 갑자기 뜬금없이 한영에는 뭐죠? 한영의 스노우레인. 이 노래를 못 들어봐서 어떤 곡인지 검색을 좀 해봐야겠어요.

아, 이번에 나온 곡이군요. 이게 락 메탈이라고 뜨는데? 일단 들어보고 노래가 이상하면 바로 끄기 위해 첫 번째로 걸어두겠습니다. 그리고 변진섭의 바람은까지 네,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어디다 놨죠? 네,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님 저녁 맛있게 하세요. 알아요 그거는 나도. 김태원님이 맞는 건 아는데 한정이가 불러서 그렇지.

현재까지 마지막 신청곡이에요. 이제 4시가 다 되어 가네요. 우리 시아님 다녀가 주셨어요. 흑재미님 안녕하세요. 어제 후참에서, 후참이 뭐예요? 통닭 먹었어요. 후참이 뭐지? 후참이 뭘까? 후참. 왜 이렇게 옷하지? 아,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 후참이에요? 오, 이런 것도 있구나. 후라이드가 맛있어요, 저기. 그렇구나. 혼자 먹으니까 좋아요. 배 나와라.

자, 우리 시아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정하로의 0시 0분. 설마 후라이드를 0시 0분에 먹은 건 아니죠? 그럼 배 나온다. 자, 모은의 하루만 딱

꿈꾸는 마음으로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한참 일 중이죠, 여러분? 네, 지금 시각 4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 다녀가시면서 팀의 사랑합니다. NRG의 사랑 만들기 NCT 드림의 캔디 신청해 주셔서 모두 이어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래요.

꿈꾸는 마음으로님 신청곡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왔더니 허리도 욱신거리고 졸리네요. 졸려도 졸리면 어떡할 거야. 잘 거야. 그쵸? 자, 신청곡은 5시 조금 넘어서 마감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넉넉하니까. 네. 우리 인연이 노래 한 곡만 더 들을게요. 2시간 지났으니까. 아까 완전 발라드, 오늘 나온 것 중 완전 발라드 들으셨잖아요. 타이틀곡. 조금 템포가 있는 곡이라고 하셔서 한참을 걷다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풍 한 그릇에 다정할 힘도 없이, 그리고 다비의 남은 마음, 이렇게 준비해 드립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할 거라 믿으며 살아가지만 실상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의 무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으며 명예나 자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마음가짐은 삶을 포기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이건 역설적

목적으로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내 존재의 가치를 저당 잡히지 않겠다는 가장 주체적이고 단단한 선언입니다. 나를 옭아매고 있는 집착을 벗어나라는 의미입니다. 가진 것에 의기양양해 하지 않고 없는 것에 비참해지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속에는 진짜 자유가 찾아오니까요.

또 함께 해주실 거예요. 오늘 죽어보자. 제가 방송을 한 번 더 하자. 제가 두타임, 우리 스타비님이 두타임 이러고 있습니다. 연이어 사니까 조금 더 힘든 건 안 비밀이에요. 사실 이 시간에 4시간 방송하면 기도 딸리고 좀 힘들어요. 아, 기침이요? 밖에 우리 막내딸이 와서 아직 감기가 다 안 났어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 내일은 2시 방송이고요. 목요일은 저녁 방송이에요. 7시 방송이고 금요일은 또 꼬리 길게 달고 올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또 토요일날 우리 막내딸 또 실기시험이 있어서 금요일날은 멘트를 계속 할 수 없어요. 조용히 해야죠, 그죠? 그래서 한 타임만 하고 오늘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4시간 함께하고 있네요. 우리 정인이 어머님께서 두 번째 신청, 정인이 내일 먹을 유아식 만들면서 잘 듣고 있어요 하시면서 신나는 댄스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화사의 나, 보아의 Don't Mind Me, 트와이스의 TT까지 정해주신 거 신나게 함께 들어요.

자, 제 시간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스타비님 앞으로 마감선 그었어요. 스타비님께서 서버는 6시에 받아주실 거라서 마감선 그었고요. 햄바오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모나 장미 누나 청홍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리치료 받고 왔어요. 사고 후유증이 아직 조금 있어서요. 사고 난 게 언젠데 아직도 아파. 어떻게 토닥토닥.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우리 바오님 다녀가 주셨어요. 사고 나서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사고 나고 푹 못 쉬어서 아직 덜 나은 것 같아요. 사고 난 후에도 외근도 그렇게 많고 하니 이게 몸이 배겨나지 못하는 거죠. 아이고 큰일입니다. 정말 날도 이제 추워지는데 이러면 더 쑤시잖아, 그죠? 물리치료 잘 챙겨서 받으세요. 아셨죠? 김원준의 언제나, 김인규의 마지막 승부,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모두 준비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저한테 남겨진 시간 동안 일단 어제 한 우리들의 발라드 노래를 모두 올려놨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김선음이라는 참가자의 팀의 사랑한 만큼이라는 곡이고요. 이어드린 곡은 김수아의 Over the Rainbow, 박예승의 나를 외치다. 이 곡은 어제 만점 받았어요. 150명이 모두 눌렀어요. 15살 소녀가 정말 노래를 아낌없이 외치더라고요. 자, 이렇게 세 곡을 먼저 전해드리고 나머지 세 곡을 또 준비해 올게요.

이게 현장에서 듣는 거랑 또 방송을 보면서 듣는 거랑 음원으로 듣는 거랑 어차피 다 같은 동시간대에 녹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들은 거를 방송을 내보낸 거고 또 현장에서 녹음한 걸 음원으로 낸 건데도 불구하고 들을 때마다 다 다르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보면서 듣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현장에서 듣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들은 거로는 방송 장비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운드가 듣는 소리가 여러분이 듣는 소리랑 제가 듣는 소리가 또 다르거든요.

거든요. 저 사운드 카드가 워낙 좋아서 제가 듣는 음원 소리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방송을 보면서 듣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랑 오늘 듣는 게 또 다르네요. 어제 박예승 양의 나를 외치다는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제 한 사람 중에서는 그 방청을 가서 본 건 김수아 양의 오버 더 레인보우를 부르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볼 때보다 어제 방송이 더 좋았어요. 오늘 들은 것보다도 어제 방송이 더 좋았고요. 그런데 어제 나온 참가자 중에서는 이제 지금 들을 거예요. 지금 세 곡 남았는데요. 김도연의 언젠가는 이상한 곡이죠. 그리고 이우빈의 고열. 유다현 밴드의 고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박대희 군의 Thank you about you. 네. 저는 이 박대희 군이 정말 딱 등장하는데 너무 잘생겨서 키도 크고 노래는 좀 못하겠지 했어요. 근데 기타를 치는데 기타도 너무 잘 치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진짜 방송을 보셔야 돼요. 노래하는 표정도 너무 좋아서 와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또 세 곡을 전해드리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기쁨은 어떻게 해서든 붙잡고 싶고 슬픔이나 우울, 깊은 가라앉음은 어떻게든 밀어내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하지만 감정은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손님이라고 말합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슬픈 대로, 가슴이 깊이 가라앉으면 가라앉는 대로 그 감정의 바닥을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감정도 날씨처럼 흘러가는 자연 현상일 뿐이에요. 비가 온

온다고 하늘이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폭설이 온다고 세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억지로 웃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눈물이 고이면 고이는 채로 그 모든 감정을 품어줄 때 우리의 내면은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오늘 4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어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도 네, 오늘 또 고생이 많으셔서 네, 함께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여러분들 만나러 2시에 올게요. 자, 오늘도 좋은 저녁 되시길 바라고요. 장시간 들어주셔서 모두 고마웠어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데이식스의 예뻤어, 조성모 내 것이라면, 이승기의 삭제, 너 억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신청곡으로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브라운 아이즈의 비오는 압구정, 플라이터 스카이의 습관 전해드렸어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지금 퇴근하신다고 합니다. 햄바오님,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손지창 사랑하고 있다는 걸 부활에 사랑할수록 함께했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되세요.

이승환 덩크슛, 이선희 그중에 그대를 만나, 이소라 신청곡 함께 해봤습니다. 유리님의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오늘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좀 해야지, 오늘 책을 좀 읽어야지, 오늘은 청소도 좀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던 모처럼만의 휴일이었는데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게으름을 한껏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을 부리는데도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왠지 그동안 많이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오늘 하루 정도는 이렇게 여유를 부려도 괜찮지 않을까, 나에게 주는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무언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불안감에 있었다면, 지금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래도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무언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게으름 부리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고 분리수거를 꼭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안 했거든요. 늘 저는 매주 하는 게 아니라 한 2, 3주 몰아서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미루지 말고 꼭 해야겠습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가을에 불어오는 바람, 떨어지는 낙엽, 그리고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나에 대해서 나는 어디까지 위치에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나를 돌아보았을 때 과연 내가 꿈꾸던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하고 말이죠. 이런 사색을 즐길 수는 없을까요? 저는 항상 생각에 잠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좀 붉어지기도 하고 이 기쁨도 아닌 것이 또 슬픔도 아닌 것이 이 감정을 딱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에 즐거움을 얻는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생각하는 것이 싫고 생각하는 것이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친구들은 생각하기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네, 워낙 금방 검색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세대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 뭔가 정말 무릎을 탁 치는 그런 기발한 생각 있잖아요. 창의력, 그리고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만큼 느끼고 또 얼만큼 나의 생각에 생각을 더하느냐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음악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어느새 어른이 되었네. 나도 모르게 얼룩이 졌네. 세월 따라 걷다 보니 점점 때가 묻어 멀리 와버렸네. 살다가 당황해서 실은 방황했어. 그래 그런 그지 같은 그저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지 못하고 설명만이 장황했어. 어쩔 수가 없어.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뭐든 간에 마음 깊숙이에 꾹꾹 눌러 담아야 돼. 뭐가 난돌이 정에 맞잖아. 뭐를 숨기고 참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야 돼. 살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리고요.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마니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이니님 앞으로, 다음 방송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물건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는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맞아, 이 물건이 여기 있었지 하면서 어떻게든 찾아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대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왜 그렇게 후회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를 하면 오히려 물건이 어디 있는지 잘 찾아내야 되는데 찾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저는 얼마 전에 바보 지출을 했습니다. 집에 러닝머신이 있거든요. 이 러닝머신을 이제 창고 같은 데 이렇게 세워뒀다가 아,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끄집어냈어요. 코드를 연결하고 딱 하려고 하는데 어머나 세상에 리모컨이 없이는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리모컨을 여기저기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35,000원을 주고 리모컨을 구입을 했는데요. 이것만큼 바보 같은 지출이 없는 것 같아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네, 리모컨을 구입하지 않으면 작동을 할수 없는 이 기계가 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아, 차라리 청소를 하지 말걸.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그렇게 바보 지출을 하고 나서 그 리모컨이 또 엄청 오래 걸렸어요. 오랜 시간 끝에 리모컨이 오늘 딱 도착을 했는데 배터리가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도대체 여기에 맞는 배터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방송 끝나고 분리수거 하는 김에 편의점에 가서 거기에 맞는 배터리를 사올 예정입니다. 배터리를 끼우고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운동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오늘은 좀 글른 것 같고 내일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언가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선뜻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렇게 뭔가 내 환경적으로 받쳐줘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유를 두고 갑작스럽게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갖춰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 리모컨이 어쨌든 정품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뭐 배터리 번호 이런 게안써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쨌든 그 배터리를 꼭 찾아가지고 작동을 시켜야겠습니다.

곳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요즘 고3 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이 딱그 수시 면접 보는 시즌이거든요. 제가 어제 수업을 하러 갔는데, 아이들이 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모의 테스트를 하는데요. 중간에 도망갔어요. 회피하고 싶었나 봐요. 무섭고, 두렵고, 뭔가 험한 말 듣고 싶지 않고, 뭐 그런 거죠. 사실 이 모의 면접이라는 건 한연할수록 더 담담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건데, 아,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도 어린 나이 때는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고,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눈물부터 나오고, 뭔가 좀, 되게 여리여리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흐물어지고, 네,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용기를 갖는다는 거, 자신감을 갖는다는 게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똑부러지게 잘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그렇게 동경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좀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좀더 부딪히고 또 그런 경험들이 많이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 시험 보시는 고3 분들 누구나 다 떨리고 두려운 순간입니다.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긍정의 힘으로 잘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사비의 가요울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이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한으로사 안에서 가요울리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요 비극이고 또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참 묘하게 고개를 끄덕여지는 그런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다 보면 별것 아닌 일에 속상해지고요. 또 지나고 보면 웃음이 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죠. 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남의 고민에는 그렇게 명쾌하게 해답을 내놓으면서 정작 내 고민 앞에서는 왜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걸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곤 합니다. 네, 아마 인생이라는 게 정답을 찾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루하루 나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만큼은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엉뚱한 길에서 더 멋진 풍경을 만나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음악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짝 노크를 할까요? 네, 음악이 흐르는 곳 한우로수, 마음이 쉬어가는 곳 가요 풍경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이니의 가요 풍경 출발합니다. 갈까요? 뮤직 큐!

오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우로서 방송국 인예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네, 세이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 계시죠? 네,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와 함께하는 두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나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네, 세이클럽 쪽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요, 인나이브 쪽으로 살짝 넘어오셔도 괜찮을 듯한데요. 어때요?

신청곡 올려주실 때는요,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간단하게 사연란에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I'm in love, my friends say that I'm crazy. I'm just fine. 네,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11시, 네,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까요? 네, 우리 첫 번째로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님. 네, 오늘은 정신없는 그런 날입니다. 비가 온다더니 비는 아침에만 잠깐 오시고 안 오시는. 네, 빨래는 널었는데요. 내일 마를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아들은 안아달라고 울기까지 합니다. 돌이 지나서인가. 아내니 슬슬 허리도 아프고요. 무거워서 허리에 차는 힙시트 사서 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안아달라 할 때마다 이거 하고 안아줄게 하면 얌전히 기다립니다. 자기도 아는 거죠. 편안한 것을. 네, 사길 정말 잘한 육아템입니다 하셨는데, 네, 아이들도 잘 알죠. 표현을 못할 뿐이죠. 그쵸? 더 잘 알아요. 편한 것과 불편한 것,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 네, 완전히 짱 잘합니다. 네, 역시 육아는 장비빨이다 하는가 봐요. 아차, 오늘 노래 나온 거 장미 언니가 틀어주셔서 들어봤어요. 너무 좋던데요. 네, 유튜브에 만드신 노래들도 잘 듣고 있습니다. 다 좋아서 반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우리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응원해줘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네, 일하면서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건데 대단하고 멋지세요. 덕분에 귀가 호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네, 제가 더 감사하죠.

네, 하루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비가 올듯말 듯, 네, 사람 마음만 들었다 놨다. 네, 빨래가 제일 걱정이죠. 네, 우리 아들내미도 벌써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내미도 엄마도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청하신 곡은요, 지금 나가고 있는 김동률 씨의 아이처럼, 윤종신 씨의 같이 가줄래, 투샤이의 러브레터 세곡 함께 합니다. 저도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응원 고맙습니다.

네,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 바꿀 수도 또 대신할 수도 없는 우주 유일무이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 꽁 네, 주말은 잘 쉬시고 오셨어요? 요즘에도 눈, 코, 뜰 새 없이 지내고 계신지 네, 심히 걱정입니다. 자나깨나 건강이 제일. 네, 그 건강은 우리 스위트님께서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봐요, 요새도 5557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번 일요일에는 아버지 생신이셔서 해물을 배터지게 먹었는데요. 돈은 무지 나갔지만 그래요. 뭐 이런 날이 뭐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오늘 연장근무 하고 있는데 여사님이 마치고 마트를 들러서 뭐 사오라고 미션 주셔서 이거저거 알차게 사느라 지갑이 더 헐거워졌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 무조건 버텨야 하는데 방송 받기 전에 네, 사연 쓰려고요. 밥 후루룩 마시는 건 안 비밀. 그래요. 식사는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먹어야 되는데 또 후루룩 막 이렇게 먹고 오면 안 돼요. 어쩌지? 네, 다음부터는요 급하더라도 식사는 여유를 가지고 네, 맛있게 꼭꼭 씹어먹기. 네, 언제나 반가운 우리 누나 오늘도 아름다운 동행해봅니다. 네, 희재 누나 두 번째 앨범 나왔는데 짱 멋있다고 전해주세요. 하트 꽁꽁꽁. 네, 희재님이 옆에 있네요. 네,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주셔서. 네, 늦었지만 아버지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전해달라고 하면 아버님 귀에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우리 여사님께도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네, 언젠가는 뵙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말까지.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영원히. 네, 우리 스위트님 늘 응원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하는 이 두 시간이 힐링이 될 수 있는 비타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신청하신 곡이요 희재의 늦은 밤 그리움이라는 곡. 네, 두 번째 앨범 곡에 수록이 되어 있는 곡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박예승 씨의 나를 외치다. 네, 최유리의 동그라미 세 곡 잘 듣겠습니다.

네, 오늘 발매가 된 우리였던 계절들이라는 제목으로 앨범이 발매가 됐는데요. 네, 사랑이 지나간 뒤에도 마음의 한편에 오래 머무는 그런 순간들을 담은 발라드 앨범이에요. 그래서 여섯 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두 곡은 살짝 템포가 살짝 있고요. 네 곡은 완전 발라드. 네, 그렇습니다. 다 지은 줄 알았던 이름이 문득 떠오르는 날, 또 늦은 밤 이유 없이 찾아오는 그리움, 또 함께 걷던 길과 비 오는 날 되살아나는 기억처럼 누군가에게나 한 번쯤 있었을 법한 평범하지만 쉽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여섯 곡으로 담았거든요. 끝없이 네,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네, 타이틀곡이 다 지은 줄 알았는데, 또 늦은 밤 그리움, 한참을 걷다, 비 오는 날 내가 생각이 났다, 우리였던 계절, 그때 우린 참 좋았다. 네, 이렇게 여섯 곡으로 수록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앨범은요, 지나간 그 누군가를 다시 붙잡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런 시간과 그 시절의 나를 조용히 기억하는 그런 앨범입니다. 네, 앨범 홍보는 여기까지. 네,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데 왜 말 대신에 우리가 자꾸 살이 찌는 걸까요? 네, 분명

네, 이니가의 풍경 2부 시작했고요. 우리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오늘은 하루가 기네요. 그래요? 길었어요? 저는 좀 짧았거든요. 눈이 사람 품에 안겨서 뜨겁게 위. 네, 좀 바쁜 하루여서 업무 처리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이 퇴근 시간이 됐더라고요. 널 손이 구운 사람에게. 네, 무엇보다 비가 오고 날씨가 서늘해져서 좋네요. 딱 이 정도로 유지되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아쉬운 건 점점 간절기가 짧아져서 언젠간 없어지고 여름하고 겨울밖에 남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제 생각 뿐일까요? 사람이라면 좋겠어. 네, 이렇게 시원한 날이 이어지면 좋을 텐데 조금만 있으면 아 추워? 그럴 것 같아요. 네, 더움보다는 추운 게 더 싫은데 말입니다. 오늘도 잘 들어요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운 거보단 또 추운 게 낫더라고요. 네, 추울 때는 막 옷을 두껍게 뭐 따뜻한 옷으로 입으면 되지만 여름에는 너무 덥잖아요, 그쵸?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흑장미님께서 신청하신 곡, 홍승민 씨의 잔상, 임도혁 씨의 고마워 오늘도 너라서, 네, 서희라 너 없는 하루를 살아, 네, 세 곡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아마 뭘 하나봐요. 청소를 하는지 자전거 바퀴를 뭐 뛰고 막 그러는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났다는, 마스크는 꼭 착용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늦게 웬 자전거를 선보고 말입니다.

네, 제 시간의 마지막 사연이죠. 우리 아연님 다녀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들여다보지 못하네요. 나는 올해 이자 꺄악! 우리 이니언니다. 네, 이니언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렇게 반갑게 다녀가시는 분은 우리 아연님이 최고일 거예요. 그렇죠? 막 깍깍 소리 지르면서 막 이럴 때 막 연예인이 된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으면 막 안아줄 것 같은.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언니 방송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늘 오랜만일까요? 그렇죠? 반갑고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유치원에서 부분 수업을 했어요. 근데요,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었지만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연계 수업, 그 다음에는 연구 수업으로 전일 수업도 해요. 잘 할 수 있겠죠? 하셨는데 그럼요, 누구라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것도 있답니다. 애써 감춰. 날씨가 비 온 뒤라 내일부터는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환절기에 옷 잘 챙겨 입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그럼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니언니 하트 꽁꽁꽁. 네, 우리 아연님 저도 꼭 안아줄게요. 반갑고 반갑고 또 반가워요. 그래요. 부분 수업하느라고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잘했다니까 정말 멋집니다. 네, 사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더 떨리는 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이들 앞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그만큼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다음 주 연계 수업, 또 그 다음 주 연구 수업까지 우리 아연님께서 바쁘다 바쁘네요. 고요할 때 깊어지니까. 네, 그렇대요. 잘하는 선생님보다는 아이들 마음에 오래 남는 선생님이 더 멋진 선생님이래요. 네, 언제까지나 늘 우리 아연님 언니가 응원하는 거 알죠? 그래요,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굿나잇.

네, 우리 아현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박효신 씨의 야생화, 도요한의 늦은 안부, 박혜원의 3일 후까지 함께합니다. 저도 잘 들을게요.

네, 오늘도 두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매일 대단한 하루를 살지는 못하지만요. 그렇다고 아무 의미 없는 하루를 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짧은 인사 하나, 또 잠깐 터졌던 웃음 하나, 그리고 오늘 우연히 들었던 좋은 노래 한 곡. 네,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오늘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 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목요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어로수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방송 끝나고 밖을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제법 많이. 어? 비가 언제부터 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는 잦아들었는데 제가 요즘 잠잘 때 ASMR로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자요. 그 언제부턴가 MSR 그거를 들으면서 자니까 좀 잠이 잘 온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조금 낫더라고요. 뭐 아주 푹 자는 건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어제는 빗소리와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잤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비를 맞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좀 느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끔 잠이 안 올 때 뭐 책을 본다든가 저처럼 그런 걸 틀어놓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뭐 나름대로 각자 자기 잠자는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는

드라마든 뭐 TV를 틀어놓고 자던 습관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은 안 그러려고 이거를 방법을 좀 바꿔 보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빗소리와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자는데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뭐 잠이 안 와서 술 한잔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저처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1시까지 우리 한우로스 가족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예, 여기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우로스 24 나니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곡들 예, 신청란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만 선곡을 해주시고요. 팝송 안됩니다. 트로트 뽕짝 안됩니다. 동요 연주곡 라이브곡 안되고요. 유튜브나 티저곡 예 안됩니다. 티저곡들이 좀 좋은게 많죠. 그리고 유튜브에 그 리메이크한 노래들도 간혹 나오는데 노래들이 참 좋긴 해요. 근데 한우로스 방송국에서는 안되죠. 음원 사이트에 나와 있는 곡들로만 선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계신 분들은 와이파이 안 됩니다. 데이터로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김승진의 수잔, 수잔, 그리고 화요비의 마치라는 곡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간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신청내내 우리 체리님 다녀가 주셨어요. 쿨의 작은 기다림, 그리고 박남정의 널 그리며 부탁합니다 하셨죠. 예, 신청하신 노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체리님 오늘 하루 어땠어요? 좋으셨어요? 행복하셨나요? 짜증나는 일만 없었으면 해요. 많이 웃지 않아도, 많이 우울하지 않아도 그냥 하루 무탈하게 보내고 오심에 저는 감사할 따름이죠. 하루하루가 매일같이 행복할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를 무탈하게 우리 이렇게 또 만날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루하루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죠. 어떤 분은 자고 일어나면 그런데요. 나는 행복하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화이팅이다. 이렇게 외치신대요. 매일같이.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 내가 많이 웃었는지 많이 행복했는지 하루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함에 아침마다 외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다. 웃으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암시를 거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보내고 오신 거죠?

예, 신청란에 철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씻으러 가셨는데, 음악은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버즈의 사랑은 가슴이 시킨다. 예. 그리고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이렇게 두곡 남았어요. 코요태의 비몽, 예. 신나게 잘 들었어요. 지금 씻으면서 궁뎅이 실룩실룩 하면, 실룩실룩 하면서 씻는 건 아니죠? 예.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김동률의 음성이요.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한우로스 24 나니엘 가요비타민 1시까지

예. 인내이브가 지금 새로운 게 생겼어요. 가창 신청곡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지금 설정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하나로스 방송국은 라이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청곡 남겨주실 때 혹시라도 가창이라는 게 나오면 저는 지금 설정을 했거든요. 지금 설정을 했는데 혹시라도 자키가 불러주는 걸로 하면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안 돼요. 행복하자님 반갑습니다. 예, 노래 그만 불러요. 노래 부르냐고 놀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곤장도 안 때리고 요즘 너무 곤장을 얌전하게 두고 계신 거 아닌가요? 가벤제이의 네 번호를 지우다, FT 아일랜드의 사랑아리, 거미의 통증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하자님, 늘 행복 이름처럼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안녕, 우리 나니 언니다. 나니 언니, 아이 언니가 오랜만에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뻥! 잠이 안 와서 왔잖아요. 자러 갔다가 잠이 안 와서 온 거잖아요. 예. 언니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언니께 사연 올리는 게 백만님 만인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예, 맞아요. 저는 하루하루 유치원 실습을 하면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아,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아, 예, 툭 튀어나오네. 아, 저는 우리 아연님 보고 싶었어요. 많이 많이 기다렸어요. 언제 오나 하고. 근데 오늘 오셨어요. 자러 갔다가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보내요. 아이들도 이쁘고 오후에는 거의 일찍만 쓰다시피 해서 현재까지는 괜찮네요. 다음 주부터는 수업 준비 때문에 바쁠 수도 있으나 매일매일 하루하루 열심히 하다 보면 끝날 날이 오겠죠. 저는 지금 목이 아프네요. 기침도 하고요. 약은 먹었는데 감기인 듯해요. 며칠 있어보고 안 나오면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하셨는데요. 미리미리 가야죠. 빨리 낫고 독감주사도 맞고 해야죠. 나니 언니는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프지 않게 건강관리 잘하세요. 내일은 출근할 때 마스크를 꼭 필히 하고 나가야겠습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트 뿅뿅. 사랑합니다, 아연님. 어떤 분한테 굳이 백수님이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감기 걸렸다고 해서 병원 가서 주사를 맞으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 아무한테나 엉덩이를 보여주지 않은 엉덩이를 흔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주사 맞기 싫대요. 주사 맞는 거를 워낙에 싫어하는데 엉덩이조차도 보여주기 싫대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이죠? 옥탑방 백수님 절대 모르죠? 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아무한테나 엉덩이를 흔들지 않는다고. 누가 엉덩이 흔들라고 했나? 주사 맞으라고 했지? 태희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이기찬의 또 한 번 사랑은 가고 VOS의 마주치게 될까 신청합니다.

아, 내가 진짜 옥탑방 백수님 때문에 주름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옥탑방 백수님 매력에 제가 빠졌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전혀. 저는 엉덩이 예쁜 사람 안 좋아해요. 나니님 안녕하세요. 어제와 다른 오늘입니다. 쌀쌀해요. 남산 야등을 다녀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씻고 나니 벌써 나니님 방송 시간이네요. 잠들기 전까지 들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어제 잠결에 나니님이 저의 신청곡 멘트를 해주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왠지 고마움이 느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답장하고 싶었지만 잠이 들었던 거.

갔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방송 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우리 치킨 3816님 꿈나라로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꿈속에서라도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길 바라면서 헤이즈 마지막 너의 인사, 윈터의 헌정연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제일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해피송이에요. 그 애기 목소리가 너무 귀여웠던,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니엠의 노래 중에 해피송이라고 있거든요. 물론 그 노래는 아니지만 멜로망스의 해피송 함께 하겠습니다.

빵 백수님의 신청곡이죠. 한성은님입니다. 미워할 거야. 저 미워한다고요? 그럼 저는 삐뚤어질 거야. 한승훈의 미워할 거야 라는 곡, 옥탑방 백수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큰 웃음 주신 우리 옥탑방 백수님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 고생하세요.

한승원 씨의 노래가 약간 뽕필이 나네요. 풍차 같은 느낌이라서 강산의 노래로 준비할게요. 거꾸로 매달고 싶은 우리 옥탑방 백수님. 예.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 거꾸로 매달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하는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하루의 피로를 좀 싹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 진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예, 큰 웃음 주신 우리 옥탑방 백수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도 꼴찌를 하실 것 같은 분이 계세요. 예, 미리 축하드립니다. 꼴찌. 저는 이클립스의 소나기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이따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하늘로 스자키 나니었습니다. 쇼톰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

매일 찾아오는 아침이지만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기분 좋은 일도 반가운 순간도 어쩌면 생각보다 가까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좋은 기대 하나 챙겨서 힘차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8시를 출발해서 10시까지 함께합니다.

네, 세 시간 처음으로 다녀가신 분은 정인엄마님 신청난 다녀가셨네요. 우수 오빠 안녕하세요. 컨디션 바닥인 정인엄마입니다. 아들이 새벽 3시 반인가 그때부터 깨서 안고 재우다 잠든 것 같아서 다시 눕히니까 깨면서 우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하니 안 되고 해서 결국 재배 위에 아들로 놓고 재웠네요. 몇 분이나 됐을까 잠이 든 것 같아 바닥에 내려놓으니 드디어 자는 겁니다. 요즘 새벽 이 시간대쯤 깨면 베개 들고 아들 방 가서 재우고 잠이 듭니다. 일어나지 말라고. 불편하고 이불도 없고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 참아봅니다. 벌써 수요일이네요. 오늘 지나면

시간 잘 가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도 할일 태산. 아들은 늘 사고뭉치. 저는 멘붕.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오늘도 화이팅 하자고요.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긴 글을 적어주셨네요. 매일 아침 정인이와의 일상을 공유해주시는 정인마님, 무조건 정인을 위해서 참아내시고 힘내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훌쩍 커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잘 키워보는 걸로 하고 정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전합니다.

예, 왕우님 신천단 다녀가셨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온이 떨어져서 쌀랑하네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세요. 겉옷 도톰한 거 꺼내야겠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방송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 어제 비가 오고 나서 기온이 확 내려가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신청난 함께 해주셔서 저도 감사하고요. 멋지고 행복한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정해주신 곡 세 곡 함께 들어봅니다.

네, 흑정님 신전단 다녀가셨네요. 안녕하세요, 수님. 연 3일째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은 매우 쌀쌀합니다. 월동 준비를 해야겠어요. 오늘도 따뜻한 우수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노래 세 곡과 함께 신청단 다녀가셨네요. 제가 따뜻한가 보네요. 연 3일째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4일째도 기대해 봅니다. 흑장님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열어가시길 바라봅니다. 정해주신 곡 세 곡 함께 듣습니다.

네, 펭사마님 신청곡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도 편히 쉴 순 없죠. 전화기는 항상 벨소리 모드로 해야 하는 상황. 제발 응어콜이 없길 바랍니다.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다녀가셨네요. 그래도 일단 쉬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부러울 따름입니다. 뭐 무탈하게 잘 지나가길 기원하면서 창해주신 곡 함께 들어봅니다.